0: 아쉽게 하루쌈에 이 찌가름 기맛 기방 맛보드해 밥고개니 기베리 이 찌가름 이 맛 기방
1: सुनते रहिए शिवा रेडियो, जहां है आनंद ही आनंद।